0: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를 여는 곡 세미교회 POP의 중력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유해피봄님께서 청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배송으로 만났고요. 자,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선님 청하신 곡은 최천국 정종원 함께한 주님의 솜씨라는 곡이에요. 준비했고요. 5940번으로 청하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옹기장이의 주발 앞에나 엎드려 이 곡은 8039번님 신청하셨습니다. 추억님 청하신 곡은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듣고요. 분홍토끼님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임재까지 다섯 곡 지금 배송합니다.
1: 하나님
2: 하단네
1: 사랑해요.
2: 나야예요.
1: 하나님 사랑해요.
2: 하나...

시와 그림의 임재, 방금 들은 곡 분홍토끼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추억님 청하신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문자 8039번으로 신청하셨던 옹기장의 주바라페나 엎드려 원웨이 지저스 이 곡, 그리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 5940번님 청하셨던 곡, 그리고 이삼선님 신청곡 최천국 정정원의 주님의 솜씨까지 다섯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라 라는 대목이 나오면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대로 멈춰라 여기에 맞춰 잘 멈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이 구호를 듣지 못하고 술래가 되고 맙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는 멈추는 힘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때때로 멈춰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헬라어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이죠. 날뛰는 야생마를 멈추는 힘이 온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온유한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앗에 영혼의 닷 들었고요. 앞서 나무에는 쉼, 김영범 말씀하시면, 그리고 임성규의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권병훈 목사님의 칼럼 그대로 멈춰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때로는 앞서서 가다가도 추진력을 내다가도 또 상황에 맞게 멈추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이게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23열 밴드 민호기 그 이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0: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 24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첫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사랑의 달 5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0: 맞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 꽂아드리는 주일학교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마음 많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2: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0: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관련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묵상 찬양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곡도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우리 눈물로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은 김대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발을 씻기셨네 주찬양 선교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4050님께서 정말 감동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88명 구민학교 1학년 한 반 그 단체 사진을 어찌어찌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습 그리고 88명의 학생이 함께 했었던 흑백 사진의 추억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는 대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빠 모시고 자매가 난생 처음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아빠는 행복해 하셨고 손맛 좋은 동생이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만들어 두고 갔는데 아, 좀 힘들었나요? 골골거리네요. 항상 든든한 동생 예리야. 건강해라 우리 또 여행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은 이렇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찬송가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원두 패밀리의 아주 신나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패사자님께서 계절은 봄인데 기온은 초여름 같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잘 지내시길 기도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바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하시죠.

원두 패밀리가 부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밤 난 김수진의 음성으로 보사노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주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영원히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명식의 찬양으로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송미의 함께 부르는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의 송가에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수아사랑 유나님 늦게 출석해봅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바쁘네요. 그래도 지금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며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에게 찬양 남겨주셨어요. 손경민 작곡집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토닥토닥 큰 위로가 된 찬양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윤화 주리가 함께한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자, 그리고 사랑의 송가도 줄라이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김명식 송미애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이죠. 찬양인도자학교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 그리고 연주곡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좋은 군사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필요로 하기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는 그분의 기쁨이며 헌신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그리고 유효림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보셨어요. 주일 2부에는 저희가 묵상글 함께 나누고 있죠.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할게요. 찬양 고백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가 참 좋아요.

김은영의 축복송에서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죠. 오늘은 와플터치에서 뮤지컬 배우 최민우 씨가 쓴 순종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순종하라. 그럼 주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그 하루에 나는 주님께 정말 세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글은 시를 전해드렸어요. 뮤지컬 배우 최민웅 씨가 쓴 짤막한 시 한 편 나누고 순종, CBS 다큐 순종 주제가죠. 송정미 씨의 음성 그리고 희수일의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동산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병실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다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이길원 집사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축복송 주일에 오전 반에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4548님께서 항상 운행 중이라 참여가 힘들었는데 마침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아침 기름값 확인 후 제일 저렴한 주유소로 가서 주유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연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면서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나무자전거의 찬양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보시고요. 하늘바다님께서 신청하신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0: 김세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는 기프티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유라님께서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에 사회복지학과 종합시험 합격이라고 확인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울리는 찬양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찬양하는 돈 모엔의 찬양을 끝곡으로 추천곡 남겨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축복의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작시자인 문세일 신부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예배 자세와 예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11년생 아일랜드 태생인 문세일 신부는 약 300여 편의 찬송시와 11권의 시집을 남겼는데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보다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만민의 주시오 사랑의 주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라고 지적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색다른 운율과 풍부한 비유적 표현이 특징적인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과 평강을 두루 풍기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1절은 신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고 2절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절은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정금보다 귀한 보배임을 밝히고 있고 4절에서는 어두운 밤과 기쁨의 새 아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음미하게 하는 찬양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오케스트라에는요, 악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악기들을 들고 연습 중이라는데요. 바로 이 악기들은요, 36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13년 동안 직접 고치고 모으고 아껴두었던 악기 무려 80점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처음 시작은 망가진 트럼펫 하나였다고 하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헐값에 사다가 직접 고쳐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아이들의 손에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세상은 늘 새 것, 좋은 것, 비싼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쩌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모으고 길게 해볼까? 오래 사랑한 한 사람의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류하나 그리고 빅하이어가 찬양의 심포니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류하나 씨는 아메리카 가탤런트에도 나갔었죠. 미국에 같이 이렇게 미국 친구들과 해서 네, 참 귀한 예, 겸손한 친구고 사람입니다. 예, 교수님이시죠. 네. 자, 5월 17일 주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9728번님 상큼한 주일입니다. 아, 이 말 너무 좋은데요. 우리 상큼하게 보냅시다. 주님을 향해서 얼굴도 환하게 아빠 만나러 가는데 얼굴 찡그리고 하지 마시고 피고 네, 주변의 사람들과 만난 상황에도 인사 나누고 행복한 주일임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저도 주일이지만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주신 너무 좋은 날입니다. 감사 가득. 야, 일하면서도 주일날. 야, 안동권군님 멋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멋지게 네, 오늘 주일 보낸다면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네. 자, 한의의 행복, 희주일, 믿음이 없이는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네,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교회에 있는 옆에 분에게 꼭꼭꼭꼭 좀 부탁이에요. 조이포이 좀 알려주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키리님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소녀님, 일을 시작하면서는 자주 듣지 못하지만 언제나 이 자리에서 맞아주는 사평로가 있어서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됩니다. 전 국민이 듣는 사평로가 되길.

주여. 아멘. 여러분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두 글자 빨리 올려주세요. 진짜. 아멘. 아이, 하늘 소녀님. 아, 우선 5만 명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 5만 명, 5만 명, 주님. 아이고, 그래도 이런 기도에 힘이 나네요. 예. 저도 얼마나 소심이고요. 그런데요. 예. 참. 자브라조의 딥딥딥딥 다운다운 막 그냥 메들리 곡이에요. 쫙갈 거예요. 여러분 아는 노래마다 그냥 찬양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브라이언 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해 다음에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주곡은 송영주. 아, 한국이 낳은, CCM이 낳은, 네,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연주자죠. 송영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곡 준비했고요. 찬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송영주 연주였고요. 송미미와 친구들이었죠. 나 듣고 왔습니다. 자,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주일 계속 쭉 행복합시다. 2부에서 만나요.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윌러브 아름다운 나라 출발했습니다. 2부예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고요. 이한나님이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가지만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토닥토닥이에요. 네, 한나님 힘내세요. 우리 아마 힘든 식구들 많은데 다들 힘내시고 주의 품 안에 꼭 안기셔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엘차다이님 찬양 연습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만하면 행복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정선, 임바울의 사명, 그리고 손재석이에요. 네, 주를 찬양. 많은 사역자들이 또 함께 부르고 있죠. 나가는 동안 여러분 샵 79

1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으로 인사를 해도 바쁜 주일이지만, 아이, 성도들은 뭐 주일날 진짜 바쁘죠. 네.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조이포유 알려주세요. 전화기 좀 잠깐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인사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은 더 들으셔야 돼요. 네.

이유유기번님 오셨어요. 예. 고사리 오가피 잎 따시고 농장, 아, 설악산 농장에 예, 계시는군요. 아이고, 참. 일이 바쁘시죠? 또 더워지니까 더 일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날씨를 측정할 수 없어서 막 키우던 작물이 빨리 자라기도 하고 더디 되기도 하고, 참. 그동안에 이, 뭐죠? 통계에 따른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또 지금의 날씨에 적응하는 통계들을 만들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응원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안젤라님 짝꿍 새로운 일 시작하자마자 일이 있어요 하셨는데 응원하고 주님이 모든 일을 잘 회복하고 합력 선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 주님. 발바닥에 땀나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주님 안에서 응원합니다. 네, 가시는 길 응원합니다. 우리 참 식구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아서 어떨 땐 기도하다가 이렇게 울컥해요. 제 마음이. 여러분 힘내세요. 자, 장혜주 일어나세요. 이 곡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미 아람의 파이팅도 이것도 힘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보내드릴게요.

이거 같대? 네, 오늘 이거 같대는 에클레시아 노기돈 목사님이 단장이셨고 장신대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좋은 곡들을 많이 쓰셨어요. 참. 네. 그래서 이분의 곡으로 송정미 사모가 복음성가대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에클레시아의 나 누구이기에라는 곡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쓰신 곡인데, 이 목소리도 막 대학교 1학년이었던 2학년인가 네, 송정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에클레시아 나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나 누구이기에 오늘 이 곡 어때로 준비했습니다.

네, 나 누구이기에 작곡한 작사 작곡한 노기도 목사님을 빛과 소금의 박성식 씨 아들 결혼식장에서 봤었네요. 참 오랜만에. 자, 이어서 김희석의 음성,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까지 듣고 왔네요. 주일 벌써 이렇게 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0: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0: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요.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사흘 전 목요일이 바로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한참을. 그때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3년을 함께 했던 분이 눈앞에서 올라가셨으니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여기 서서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늘만 바라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잊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작곡가 윌리엄 버드의 모테트 비리 갈리에리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보며 서 있느냐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로 듣고요.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찬양 에그베이트이 흰머릭 아이보르그, 하늘의 도시에 대해 들었어요.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찬양으로 듣고요. 스티븐 아담스의 곡 더 홀리 시티, 거룩한 성, 아일랜드 출신의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이어서 영국 작곡가 제럴드 핀치가 작곡한 승천주일 찬송가 God is gone up, 하나님은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올라가시네,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올라가시네, 나팔소리 멜로디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께 천사처럼 찬양하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오신다.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찬양 하늘의 도시에 대해 들었어요. 에그베이트 흰머리 아이보르그, 노르웨이 가수 시셸이었고요. 스티븐 아담스의 곡 더 홀리 시티, 거룩한 성을 아일랜드 출신의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승천주일 찬송가 God is gone up, 하나님은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올라가시네,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나팔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하나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떠올리게 하는 시편 47편 5절에서 9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한옷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시편 4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고향원곡 비전을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베스퍼스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김기영곡 참 좋으신 주님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 DJ 안성진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이무하의 유월절 어린 양, 조수아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드려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러 가신 거죠.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편안한 자리는 없습니다. 늘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자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승천주일을 지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0: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거친 세상에서 실패로 몸부림칠수록 사모하게 되는 인생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올포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인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절제 열매 시간입니다. 절제 열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2: 갑자기요? 핸드폰을
1: 연기 모드. 핵심 메뉴가
0: 연기 모드.
1: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것들이 많네. 진짜 먹음직스러운 게. 야, 이것도 나왔고. 대박. 살찌면 노래 못하는데. 식탐 이제 제발 좀 그만.
0: 네. 아, 식탐.
3: 감히 날 넘어서려 그래?
2: 갑자기 순간 훅 들어오네.
3: 좋아.
0: 메소드 연기예요.
3: 이번 무대 확 불태워버려! 이러다 내 속만 물타지.
2: 맞아요.
3: 이기고 싶은 욕심. 그만.
2: 욕심. 일단 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어. 이렇게 잠시라도 가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서방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을 절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4: 아, 식탐 자유롭지 못하고요. 예, 명예욕. 이것도 갈수록. 예, 무료. 이런 거 근데 아니면 사랑은 절제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목사님. 네. 그렇죠? 목사님들은 뭐에 대한 절제가 제일 어려우신지 그게 궁금해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사살하고 싶고 잔소리를 계속 더 해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바를 확실하게 더 심어주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0: 그래도 올포원에 오셔서는 딱 시간을 맞춰주시네요.
5: 그럼 그렇죠. 방송이니까요.
6: 아니 많이 잘려요.
0: 그렇죠.
6: 네. 많이 잘려.
7: 저는 아이들한테 잔소리인 것 같아요. 잔소리.
2: 맞아요.
7: 집에 들어갈 때 너 또 게임했니? 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걸 보면 너 또 게임하지. 요 말을 하는데 애는 안 하고 있는데도 네, 그런 말을 할 때.
4: 맞아 맞아.
7: 하여간 요 잔소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 네. 맞아요.
6: 역시 목사는 병적으로 절제를 못하는 게 바로 설교죠. 근데 그 설교가 설교 시간에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집에서 마누라한테도 설교하고 애들한테도 설교하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이가 드니까 복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설교해요.
0: 목사님들도 쉽지 않다고 하시는 이 절제 열매에 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요. 조금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다윗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지난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참 잊어먹고 살았던 것, 즉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자만심으로 그만 착각해서 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부하게 채워주실 때에 그 절제를 하지 못한 채 또 도가 넘어가서 엉뚱한 죄를 짓고 그랬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늙음하게 시 한 편을 쓰죠.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가끔 내 인생의 끝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겨우 손바닥 넓이만한 존재인 것을 잊어먹고 삽니다. 인생이 든든히 섰다는 그때에도 실은 그 모든 것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저는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8: 아멘.
6: 참 멋진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아지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누구보다도 부했습니다.

0: 면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많이 알고 배웠고 시도만 있었지만 가장 겸손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렇게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분수,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가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self-control이라는 거죠. self-mastery라고도 표현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게 절제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과 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외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뭘 절제해야 할까? 첫째,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 생각이라는 놈이 그냥 내버려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가요. 생각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손발이 엉뚱한 대로 잘못 갈 때가 있죠. 잡스러운 생각들을 꾸준히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뽑아줄 때 내 마음밭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거 많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하나 빼앗겨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끝장나버리는 거니까 생각의 절제를요. 두 번째로 말의 절제입니다. 아, 이 혀가 얼마나 힘든지요. 말이 쓸 수가 없으면 정말 인생이 성공한 거라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한 후에 후회하는 일이 50%는 될 거예요. 아, 괜히 그 말했다. 그때는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어떻게 받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내가 한 말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무식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결국 심판날에 공중에서 딱 들려오면서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한 자원들을 절제해야. 자원 너무 많아요. 안 가진 것,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간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끝도 없이 가버릴 수 있으니까 달란트, 재능,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등등. 아무리 많은 돈도 낭비하면 모자라고 적은 돈도 아껴 쓰면 남는 법이니까요. 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는 보름에 한 번씩 며느리의 가계부를 검사했다.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은 안 되죠. 콩나물과 두부 연필과 공책값도 철저히 체크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50년 동안 입었다. 손자들의 속옷을 기워주는 것이 그의 취미였다. 그녀의 유언은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위해 꽃을 장식하지 마라. 그리고 1달러를 황금처럼 아껴놔였다. 세수한 물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하고 세탁한 물로 걸레 빨고 걸레 빠른 물로 화단에 뿌렸다. 절제와 청빈의 상징인 이 여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치스카였다. 오늘 이 부요의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아멘. 돈 있다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좀 안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주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왠가 하면 이 한 성경 구절 안에 성령의 열매인데 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 이게 그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의 뜻이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인데 실제 마지막 끝에 아홉 번째

0: 성경에서 절제에 대한 언급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일까? 그냥 운동선수나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그냥 자기 자신의 몸을 만들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을 가꾸고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씀씀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을 누구도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실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참 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그는 고난은 넘쳤고요. 그는 돈도 없었고 그는 아주 잦은 여행을 했고 그의 시간 관리는 저는 거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의 개념하고 바울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절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하면 내게 좀 더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이런 관점에서 절제를 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헤프게 쓸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후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맺어지고 싶어하는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서의 나를 그려놓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도록 내어주는 것. 특히 갈라디아에서 성령이 사랑의 종로로 타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체는 해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일까? 이 절제는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쓰면 이 절제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이 되고 해함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사랑은 자신을 죽일 수 있고 공동체를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절제력은 때로는 분별력이기도 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주체가 우리 자신의 판단력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 사랑과 또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히나 절제는 가장 이기적으로 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욕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의 시간 관리, 자기의 돈 관리 이렇게 한다면 이건 소유권이 시간에 대한 소유든지 돈에 대한 소유든지 상황에 대한 주도권 모든 것이 성령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절제력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그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길 원하시는 이 절제력은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데, 이 절제에는 말의 절제도 있고 욕구의 절제도 있고 특히나 절제력이 자주 성경에 쓰이는 것은 보면 힘의 절제예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힘들을 쓰지 않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절제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절제력을 생각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는 방탕함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제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 사랑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힘을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아홉 가지

가지 열매가 타인 지향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여덟 개는 가만히 읽어보면 타인 지향적인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절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히는 성품 같잖아요.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면 이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 열매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전사님 한 분이 헬스 전문가예요. 해서 사역자들 세워놓고 뭐 타바타라고 아침마다 운동을 시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힘든데 운동 끝나고 정신교육이 더 힘듭니다. 목사님 운동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빵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은 몸이 정말로 좋으시거든요. 목사님 저 몸 한번 보라고. 이런 근육과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잘 절제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장광설을 막 늘어놓습니다. 절제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뭔가 하니까 자기 몸매. 그거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절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이 절제의 성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거기 보면 금식과 관련한 말씀이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금식기도 합니까? 내 안에 어떤 간절한 소원들 이거 지금 응답 못 받으면 내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올 그때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절제하거나 극단적으로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 소원, 내 욕망, 내 갈망을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금식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딱 규정하고 있죠. 이것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의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줄이고 절제하겠다 해서 자기 삶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는 말 그대로 의지력입니다. 그는 깡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절제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가족 여러분, 먹는 거 좀 줄이세요. 네. 핸드폰 보는 거, 텔레비전 시청하는 거 좀 줄이십시오. 네. 이제는 올포원만 보십시오. 네.

0: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모든 자원들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모든 관심사를 우리에게 집중시킬 때에 이것이 마땅히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절제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 아멘.
0: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절제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과 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생애가 이 절제의 열매들로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해 하는 신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3: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절제인 줄 알았는데 나를 다스려서 타인을 위하는 게 절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절제와는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아홉 번째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1: 진짜 절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런 뭐 함축적인 의미,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가 어떻게 제일 그런 이타적인 열매가 되나 오늘 배워서 너무 유익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 절제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절제가 유익하다 그러면은 바울은 왜 그 절제 열매를 첫 번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놨을지 좀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되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게리 토마스가 바리메테스 이 몸이 중요하다 그런 책에서 영성가들이 몸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책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닦는 거지 절제 자체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절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성령으로 인한 절제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두 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찝으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기적인 절제 그런 거 관두는 게 낫겠다. 그럴까 봐. 아니.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훈련된 몸, 준비된 몸. 그리고 훈련된 영성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 절약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어쩌다가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절제하는 사람들 저 구두쇠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 나 저렇게 살지 않을래 그냥 풍성하게 그냥 이렇게 산다 그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것도 보면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남의 것 가지고 내 것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하는 걸로 끝나서는 도둑질의 버릇이 결코 뿌리채 뽑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거 가지고 남의

0: 우리에게 나눠주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도둑질의 이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낀 거, 내 몸 훈련하는 거, 이 절제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남을 섬기고 나눠주고 나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가난하지만 남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게 힘드니까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목사님이 아주 균형 있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 막 없는데 남을 도우려고 하면 받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나 좀 잘 살지 뭐 이런 느낌 들면 안 되잖아요.
2: 저는 좋습니다.
0: 그래서 구제도 절제해야 돼.
1: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을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바울이 뭘 단어를 쓸 때 순서상 논리적 연관성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끝에 온 것은 마치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전쟁 왔을 때 훈련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예,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절제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2: 저는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둔 것은 그 단어가 제일 늦게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0: 아멘.
2: 성경의 아홉 가지는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 이게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3: 네,
2: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우리 입에 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단어가 좀 뒤로 빠졌을지 않을까. 여기에 그 순서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구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수동적이고 약간 소극적인 어떤 이런 느낌을 줘요. 대개 이게 어떤 폭발력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전부 다 나누어주는 어떤 일들을 감행하죠. 돈을 사용하는 걸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하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일어났던 그 결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절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실수하고 있는 부분도 이 절제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세상의 질타를 받고 교회 성장이 이제 거의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절제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요. 심지어 전도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기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방법론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고 계시는 물질적인 복들 그리고 이런저런 복된 수단들을 가지고 과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이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지 않.

0: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1: 아멘.
2: 절제의 기준을 나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따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절제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슬픈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가지고 있는 반전 요소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4: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섭리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3: 타임. 아, 이 절제라는 거 제일 살면서 이제 저는 저만 생각했어서 절제해야 돼, 이 욱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절제만 생각을 했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무의식 중에서도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서정호 목사님 짚어주셨지만 생각의 절제, 이 말의 절제 제일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무수한 이 생각의 홍수와 나도 모르게 벌써 뱉어버린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잠식 당할 것 같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노하우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다면서요. 멍때림.
3: 아, 네.
1: 멍때림. 이거는 영성 훈련 쪽에서 생각해봐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 금붕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놈 이렇게 수용하는 거를 멍 때리면서 바라보는. 또 저희 교회 건축가 중에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 한 분 계신데 그 양반 저 시골 집에 보면 멍 때림 숲 불 만들어 놨어요. 조그맣게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벤치 하나 해놓고 거기다 십자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거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개울물 졸졸 흘러내려가는 거 보고 하늘 소리 보고 숲 속이니까요. 가끔은 이런 방법도 해봐요.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그냥 방문 박차고 집을 나가요.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로 지나가는 사람 얼굴 보고 애들 보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 정신없어. 그러니까 한 바퀴 빽 한 30분 돌고 오면 많이 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린 방법.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걸음에 신경을 쓰면서 한 30분 걷기 하는 거.
3: 일단 이 사건에 거.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 사건의 거리두기를 좀 해야겠다. 멍 때리면서 네. 그 생각을 안 해버려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그럼 이번에는 그 자유보다는 절제를 소망하라고 설교해 주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자유보다 절제를 소망하라는 말씀은 그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자유와 유익을 포기하고 절제를 선택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5: 절제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법인 것 같아요. 법은 보면 전부 다 자기의 권한과 이런 것들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지만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절제가 개인적인 성품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만 가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법적인 것을 잘 규정을 지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가 부은 한 뒤에 한번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1년에 한 100개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부르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이런 데 나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저를 부를까. 그리고 3년을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난 뒤에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은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려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다니면서 부흥이 하는 걸 중심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작전을 다시 짜야 됩니다. 목사님의 은사는 보면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은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달 뒤에 당회할 때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0: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가실 줄 알았는데 이랬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당회원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저한테 권면해 주셨다고 생각해. 절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공동체에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타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이후부터 어떤 제한을 두고 외부로 집회를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왠가면 피곤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1: 자, 다음 질문 우리 사이다 목사님,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이 절제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부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왜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힘도 세야 되고 높아져야 될 것만 같은데 왜 바울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지? 라는 궁금증과 그런 절제는 성령의 힘만으로만 된다는 그 말씀이 또 뭘 말하는 건 건지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을 때도 그 내용을 살짝 좀 담았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얼마나 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이 어떤 절제, 절제는 반드시 자기 잘남을 선전하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매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던 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썩을 멸류관입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썩지 아니할 삶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뭔가 하면요, 그 21절 2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해야지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삶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는 교양 있게 약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거칠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칠게 그리고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게 그렇게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절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 고통스러운 절제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함이죠. 이것이 썩지 아니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그쵸. 교회에서 말하는 절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무조건 참고 이렇게 뭐 아끼고 이런 걸로만 절제 생각했는데 네. 이 절제의 차원이 정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절제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절제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내 주변에 이 절제 열매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이 열매 맺히는 걸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네요.
4: 목사님들께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의 절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흘러간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절제를 포함한

0: 7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진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한 면, 두 면, 세 면, 예, 하나씩, 예, 단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절제한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름다웠는지 그건 잘 기억 못하겠고요. 하여튼 아까 계속해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를 기억하면서 절제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절제란 뭘까?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노력으로 그거 한것 같지 않아요. 제 평생의 경험이 절제가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는 절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이게 되지 않을까.
0: 네.
2: 네. 아유, 참.
3: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10가정과 함께 나갔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근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당회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우리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 정말 축복해 주자. 어떤 형식으로 말고 진심으로 이 교회를 누구도 개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미 개척은 되는 거니까 축복해 주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재직회를 하니까 뭐 재직 요즘 젊은 재직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막 온갖 질문하는데 일부러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일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제가 대표로 그냥 용서를 구하고 당회원들도 나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냥 재직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당회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조용히 끝났어요. 끝나고 나가신 분에게 6개월 동안 계실 때보다 사례보다도 더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그 교회로 합시다. 이런 결정들을 했어요. 하고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몇 개월 지난 뒤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왜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왜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이태어진 일들의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왜 해? 나간 사람도 내 성도고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도 나한테 배웠고 전부 다 비록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색한 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 갔으면 더 가면 더 좋지. 그걸 왜 내가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가 절제하기 참 어려운 게 자기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한 일들 생기면 이게 다 변명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참고 제가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당회원들이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교회가 너무 놀랍게도 차분하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절제력이 굉장한 분별력과 함께 사랑과 헌신 이런 게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잠잠케 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의 절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4: 저는 뭐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신방하고 사신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두 주가 있다가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다른 긴 말씀을 안 하시고 일본으로 당분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처음에 속으로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 많다. 등록을 했다가 또 바로 일본으로 간다는 게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그냥 저희들은 한 번씩 그냥 소식을 듣고 그 권사님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몰랐죠. 그리고 솔직히 저 마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안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을 냈는데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임무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 2년 전에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갓 왔었을 때

0: 이제 한국에서 돈 모은 거 그리고 또 자녀들 가족들하고 이제 내 마지막 노후를 보내려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기도하다가 행신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일본에서 2년 전에 내가 전도했던 할머니가 아파서 쓰러지셨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병 수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일본 사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을 2년 동안 병 수발을 다 자기 재정을 다 들여가지고 다 돌보시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마지막 장례까지 다 치르고 마지막 그 뼈가루 바다에 이렇게 다 뿌려주고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 대단하다.
0: 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다. 야, 한 평생을 열심히 사셔서 이제 자기 노후 잘 누리고 재미나게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 삶을 포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절제의 삶을 통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봤었죠.
2: 알면 알수록 탐인하고 맺고 싶은 이 성령의 열매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리즈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 다 탐이 나시죠. 네.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아홉 번쯤 되니까 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 한마디는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사랑 목사님.
3: 절대 복종이다. 왜냐하면 절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 복종이다. 네.
2: 절제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고 뭐 선택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0: 저에게는 알람 시계.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말고 다른 것들로 나의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특히 오늘 주제 절제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히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바르릉 내 영혼에서 깨워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네.
4: 생각이 났어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살아가는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 그게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날이 연그러가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5: 열 개 아니고 아홉 가지 열매쯤이야. 주 은혜로 주렁주렁 맺어가며
6: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0: 송선교 후원문이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의 햇살이 참 좋은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 13살의 보행을 멈추고 중증장애로 평생을 누워 지내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돌봤던 윤석인 수녀. 그녀의 생전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무엇이 축복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팔을 반 정도 펼 수 있어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축복. 머리가 가려울 때 앞부분을 긁을 수 있는 축복. 옆으로 눕기 5분을 할 수 있어 등을 43도 정도 구부릴 수 있는 축복. 누워서 무지개를 그렸던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죠. 걸을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걸을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걷지 않는 것이다. 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축복으로 세워보는 그런 주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있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만. 그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걸 잊고 삽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From God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그 받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곡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은혜 갈보리 싱어즈가 부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찬송가에서 많이 벗어난 정통 찬송가에서 많이 변형된 그런 편곡된 곡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

천관웅이 부른 미랄, 그리고 진 DJ 안성진과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이 함께 부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님의 신청곡인데요. 손영진이 부르는 정결 이어지는 곡이에요.

가사도 참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제목도 잘 뽑으셨을까?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한웅재 목소리였고요. 손영진 청결까지 그 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262번님의 신청곡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은 이경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트롬이 부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강중현이 부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붙이고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날 자녀라시네, Who You Say I Am,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듣습니다.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한 주를 여는 기도로 시작할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따사로운 빛을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신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누리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가정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집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엘가나의 가정같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권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방만한 태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고의 좋은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의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 또한 자녀에게는 스승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들의 장래가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고요. 노진향,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한 줄을 여는 기도 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어머니의 기도, 김정희가 불렀고요.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이라는 곡, 발자국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의 신청곡이에요. 주의 손에 산소망, 워십클라우드 앨범에서 듣습니다.

0: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지나가 불렀습니다. Special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계시고요. 흘러 흘러 위로업 앨범에 있는 곡이죠. 허유미 님이 신청하셨어요.
1: 1, 2, 3, 4.

위럽 앨범에서 흘러 흘러, 희주일 앨범에서 가두지 마오 두 곡 들었고요. 사랑하오님께서 얼마 전에 이 곡을 들으셨는데 예, 이 곡 좋으셔서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사케오의 노래입니다. 예라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러브레터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나무의 잎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예라머십 앨범에서 사케오의 노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라는 부제가 붙은 곡 함께 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293장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릅니다.

박지은이 부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최유정이 부르고요. 주와 같이 걷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길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쓴 난문 퇴답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끝에 주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주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주셨듯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영광스런 주를 보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는 귀한 보배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이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윤혜준의 찬양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너희 죄 흉악하나 김정승의 찬양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주 품에를 평화나라의 곡으로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문의 찬양으로 그 이름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합니다. 민호기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비커버드의 곡이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 자비하신 주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까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 이어서 김인식의 찬양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여기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장이었습니다. 아이노삽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음성으로 듣고요. 거룩한 주의 날 찬송가 45장을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요요맘님 남편께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데뷔하셨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남편 러닝하는 데 따라 나와 경안천 생태공원 걸으며 듣고 있어요. 주일 예배 가기 전. 오늘 남편이 사랑반 교사로 처음 도전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문자가 지난 주일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주일에 녹음 방송이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랑반 교사이신 남편분과 함께 들어주세요. 문은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

0: 독특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오 맞다.
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3: 주일에 함께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힘든 전쟁터에서 고립된 부대에게 단 한 모금의 물만 남았다면 지휘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물을 자기 목에 털어넣지 않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건넨다면 아마도 그는 진정한 지휘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섬김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 목숨 같은 그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렇게 누군가의 따스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손경민, 이윤아, 주리,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한 살아계신 주 함께 들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쉬운 방법으로 참여해 주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실시간 문자 참여 샵1212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어요. 고민 상담, 신청곡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광고 듣고 여러분 신청곡 사연들 얼른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두 곡의 찬양 이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러빈맨 목소리였고요. 윤상은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들었어요. 3751번님이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믿음의 가정 신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 23주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야,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것, 하루하루의 작은 사랑과 인내가 쌓이는 일이겠죠. 23년 동안 함께 걸어오신 두 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부러워라. 아니 뭐 결혼 23주년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배려해주는 남편 고마워요. 이 말이 저도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남편분들 화이팅!

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몸과 마음 모두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자, 신청곡 보내드려요.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곡이고요. 가족이라는 곡이 있어요. 최정문의 목소리, 오세광 곡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신청하신 곡 트루바의 목소리로 지금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5월 셋째 주일, 오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퀴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열두 땡땡 그리고 스승과 땡땡 사이. 아, 오늘 퀴즈 너무 쉬운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힌트곡 들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네, 힌트곡 나갑니다.

이지은의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김형준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근데 많이 힘드네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은 광야에서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라고, 더 튼튼해지라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겠죠. 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최인혁의 목소리 1000번째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듣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연평안의 곡 김건호, 김신, 김훈이, 이철규 그리고 정승복이 함께한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그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주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저희 선정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정답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고 있죠. 토요일에는 CCM 캠프 선곡 인기곡이고 주일에는 조이포유 채널 전체에서 한 주간 동안 사랑받은 곡들을 모아서 함께 들어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신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함께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은요. 축복의 사람의 당신을 향한 노래, 그리고 브라이언 김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윌 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주님이 접속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그러면 세 곡의 노래 함께 이어 들어볼까요?

0: 보여드립시다.
1: 주간 인기곡 조이포요 채널 선곡표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세 곡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CBS 뮤직 차트 매주일 그 한 주간 선곡표를 정리해서 그중에서 많은 하트를 받은 것들을 저희가 가요, 팝, 그리고 CCM 차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여러분의 하트가 반영된 선곡표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보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디오 차트로서는 정말 유일무이한데 바라기는 CCM 분야에 하트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저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사연 함께 나누어 봅니다. 1872번님께서 정답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탁드립니다. 고3 입시 준비로 힘든 셋째 막내 공주 헤라 건강으로 함께 지켜주시리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3이시구나. 셋째 그것도 막내 공주. 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고3 기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 가족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무엇보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9327번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신청합니다 하셨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하셨고요. 주일 오늘도 쓸데없는 걱정도 피곤함도 다 내려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숲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5859번님 오셨는데요. 아유 그럼 제가 바로 들려드려야죠. 먼저는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5월 셋째 주일, 오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퀴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열두 땡땡, 그리고 스승과 땡땡 사이. 아, 오늘 퀴즈 너무 쉬운데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도 함께 들었네요. 9286번님이 잠이 살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퀴즈 듣고 참여합니다. 아들이 출장 중에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셨습니다. 네, 먼 곳에 있는 또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기도하는 그 마음들 주님이 충분히 아시고 옆에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좀 클래식한 노래를 갑자기 듣고 싶어져가지고요. 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듣습니다.

0: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 예수님의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 오늘의 정답은 제자입니다. 네, 정답 참여하신 분들 제가 잘 모아서 월요일날 커피 기프티콘 슝슝 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어요. 오늘 마지막 곡 내가 매일 기쁘게 어노인팅 음반에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Yeah.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언 24장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첫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사랑의 달 5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 꽂아드리는 주일학교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마음 많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2: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0: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관련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묵상 찬양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곡도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우리 눈물로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은 김대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발을 씻기셨네 주찬양 선교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4050님께서 정말 감동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88명 국민학교 1학년 한 반 그 단체 사진을 어찌어찌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습 그리고 88명의 학생이 함께 했었던 흑백 사진의 추억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를 가꾸는 이 님께서는 대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빠 모시고 자매가 난생 처음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아빠는 행복해 하셨고 손맛 좋은 동생이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만들어 두고 갔는데 아, 좀 힘들었나요? 골골거리네요. 항상 든든한 동생 예리야. 건강해라. 우리 또 여행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은 이렇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찬송가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원두 패밀리의 아주 신나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패사자님께서 계절은 봄인데 기온은 초여름 같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잘 지내시길 기도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바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하시죠.

원두 패밀리가 부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밤 난 김수진의 음성으로 보사노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주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영원히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사랑의 송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명식의 찬양으로 오늘은 내가 천사의

한다 해도 송미의 함께 부르는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의 송가에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수아사랑 유나님, 늦게 출석해봅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바쁘네요. 그래도 지금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며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에게 찬양 남겨주셨어요. 손경민 작곡집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토닥토닥 큰 위로가 된 찬양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윤 하나님의 위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윤화 주리가 함께한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자, 그리고 사랑의 송가도 줄라이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김명식 송미애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이죠. 찬양인도자학교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 그리고 연주곡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기도하기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는 그분의 기쁨이며 헌신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그리고 유효림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보셨어요. 주일 2부에는 저희가 묵상글 함께 나누고 있죠.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할게요. 찬양 고백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수지가 부르는 행복 준비하고 있어요. 오식록 행복님도 와주셨어요. 교회 일찍 다녀와서 경기 광주에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힐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안에서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죠. 오늘은 와플 터치에서 뮤지컬 배우 최민우 씨가 쓴 순종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순종하라. 그럼 주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그 하루에 나는 주님께 정말 세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글은 시를 전해드렸어요. 뮤지컬 배우 최민웅 씨가 쓴 짤막한 시 한 편 나누고 순종, CBS 다큐 순종 주제가죠. 송정미 씨의 음성 그리고 희수일의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동산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병실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다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이길원 집사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축복송 주일에 오전 반에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4548님께서 항상 운행 중이라 참여가 힘들었는데 마침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아침 기름값 확인 후 제일 저렴한 주유소로 가서 주유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연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면서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나무자전거의 찬양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보시고요. 하늘바다님께서 신청하신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김세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는 기프티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유라님께서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에 사회복지학과 종합시험 합격이라고 확인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울리는 찬양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찬양하는 돈 모엔의 찬양을 끝곡으로 추천곡 남겨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축복의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작시자인 몬셀 신부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예배 자세와 예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11년생 아일랜드 태생인 몬셀 신부는 약 300여 편의 찬송시와 11권의 시집을 남겼는데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보다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만민의 주시오 사랑의 주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라고 지적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색다른 운율과 풍부한 비유적 표현이 특징적인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과 평강을 두루 풍기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1절은 신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고 2절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절은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정금보다 귀한 보배임을 밝히고 있고 4절에서는 어두운 밤과 기쁨의 새아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음미하게 하는 찬양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손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하소서. 이곳에 오래도록 서서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 385장 찬송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는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그대는 왜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박인수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백나목의 음성으로 나 맡은 본분은,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교수성가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권숙희의 곡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수아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보내드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윤인숙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현실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주여 뜻대로 횃불 합창단의 곡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에게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방향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복을 먼저 챙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결정 하나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 그 남은 시간이 짧든 길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십자가 이호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임정근과 국립합창단의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삼일교회 POP 이찬미의 보컬로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먼저 전해드리고요. 마커스 워십의 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어서 함께하죠.

캄캄한 주먹을 움켜쥐고 흔드는 새벽마다 목자가 나타나 후리병을 매단 지팡이로 미래로 나아가는 저의 발길을 따라 굳세게 두드리네. 널짜란 샘이 솟아날 때까지. 이처럼 그대는 앞서서 가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스테판 말라르메의 묵신의 오후 중에서 예찬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쓰러진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나 남 위해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유창원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학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평화가 있기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덥습니다. 아직 여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 않나요? 근데 주말 사이에 한 계절을 점프한 것 같아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공기에도 특히 한낮의 햇살에도 이미 여름이 묻어 있습니다. 준비가 됐든 되지 않았든 계절이 어느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어느새 주말이 지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 앞에 서 있네요. 아직 월요일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막상 하루 속으로 발을 들여다두면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5월 18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밥을 지을 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월요일이 그렇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한 주의 고비가 월요일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뜸들이는 몇 분의 시간이 밥맛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본격적인 월요일 일상 시작하기 전에 갖는 이 아침에 잠깐 줌기 시간이 하루 한 주를 잘 결정짓는 중요한 워밍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한 주의 워밍업의 시간.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주말 동안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요. 사연과 신청곡은 우선 문자로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제가 먼저 준비한 곡은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어서 준이님,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롱별님께서 오늘 5.18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신청하셨네요.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상큼 오디님은 주변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산책로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성내천 물이 졸졸 흘러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왼쪽으로는 노란 유채가 싱싱하게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고단한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감사한 아름다운 길을 선사해 주네요. 데니보이님은 캐나다에서 자주 참여하는 애청자신데 한국 들어오셨네요. 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혼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곁을 지켜준 아내 홍미경에게 방송을 통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라서 고맙고 행복해요. 앞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처럼 함께 손 꼭 잡고 다니라는 어머니 유지에 따라 예쁘게 남은 세월 살아갑시다. 예, 결혼 40주년 의미 있는 해에 또 의미 있게 올해는 한국에서 부부의 날도 함께 보내시게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축복송으로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유도와 같은 격투기에서 낙법은 필수 방어 기술입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하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한 채 그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낙법인데요. 단순한 수비만이 아닌 다음 공격을 위한 포지셔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낙법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푹신한 카페에 심면 아프지 않을 텐데, 이파리나 나뭇가지에 걸리면 안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이나 흙에 떨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씨앗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잘 떨어져야만 살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심지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는가? 참된 생명의 시작은 떨어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영적 낙법의 능력으로 나의 혈기와 욕심이 잘 죽고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 웨이메이커, 맨디사 버전.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틀어드렸는데 이 버전도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제 주일이다 보니까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월요일

예, 힘나는 찬양으로 골라봤습니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의 말. 근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돼요. 휴식 뒤에 이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월요일이라,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 오늘이 부담스러운 요일이지만 그래도 노동의 수고로움이 있으니 이 주말의 기쁨, 휴식의 기쁨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곰돌이님 택시 타셨는데요. 와, 택시 기사님께서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놓으셨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곰돌이님은 이제 레인보우 블루투스로 그리고 차에서도 나오니까 서라운드로 듣는 기분이라고 고맙습니다. 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승객분도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뒷자리 2547 쓰시는 분의 신청곡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이선화님께서는 오늘 성년의 날이라서 와 우리 따님을 위해 새벽 꽃시장 가서 꽃도 한 아름 사셨대고 저녁에 맛있는 거 외식하려고 하신대요. 예, 그러네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성년의 날 맞네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춘들에게 인생의 귀한

한 기회를 잘 붙잡으세요 하는 응원의 마음 담아 휘트니 휴스턴 One Moment in Time 띄우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여기까지예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0: 선교사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야 다 함께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주하랑님 새벽 기도 후 자동 세차 왔습니다. 계속 함께 듣겠습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보가 바뀌었나? 이번 주에 제가 있는 곳은 수요일 오후 그리고 목요일 오전 비가 오던데 또 우리 주아랑님 계신 지역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맑아야 될 텐데. 그쵸?

그리고 뒷자리 3900번 쓰시는 분은 제주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새벽기도 마치고 청취합니다. 성정 건축하고 넓은 공간을 채워주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뮤직의 Church is One Foundation, 교회에 참된 터는

Blessed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 제 기분이 다 좋네요. 주아랑님, 좀 전에 세차하러 가셨다는 분. 아,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했는데 마침 가셨더니 세차장 문이 아직 안 열어서 못하고 오셨대요. 강릉 계시는군요. 강릉도 수요일 오후 비 예보가 있다고. 네. 목요일 오후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좀 전에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춤추는 구름님께선 아, 저 청취자분 계신 곳은 세차장이 참 빨리 문을 여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아직 문 안 열었었대요. 아,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살짝 걱정되는데요. 예전에 장마철에 이제 그런 사연 많이 오잖아요. 아, 세차했는데 또 비 왔습니다. 세차했는데 역시 비 왔습니다. 이제 장마 때는 이제 잠시 소강 상태 보이는 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비 지나가면 세차하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세차장 하는 우리 애청자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가뜩이나 장마철에 장사가 안 되는데요 하시면서. 그래요. 또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준비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지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지릅니다. 그들의 간절하고 끈질긴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눈뜨기를 간청합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끈질긴 믿음이 만나는 순간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맹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친 것처럼 우린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발견되길 사모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에 끈질기게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끄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77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두 찬양 연속으로 좋아하는 곡들이 나왔다고 스케치님 감사합니다.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곡은 게시판이 비공개로 오셨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하게 기분이 좋고 낮에는 더워도 너무 더워요. 토마토 하우스 안에는 39도 40도 커튼 없이는 일이 안 돼요. 여름이 걱정됩니다. 예, 토마토 농사 지으시나 봐요. 그러게요. 이미 벌써 이렇게 더우면 7, 8월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나 싶죠. 본 구텐 메이텐,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은 4223 뒷자리 쓰시는 분 신청곡이었고요. 미국에서 듣고 계신 고샘맘님도 미 동부도 여름이 시작된 듯해요. 화요일에는 3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박경옥님은 선한

0: 특별한 능력으로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 좀 전에 원더풀 피스 내용의 그윽이 깊은 데서 흐를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 잠시 멈춰서 듣고 있다고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출근하신대요. 해피데이 아이디의 류호근님. 예, 아유, 여러분 다 주말에 바쁘게 보내셨네요. 맞아요. 프리지아 이선양님 어제 생방이었거든요. 이제 참여하고서 교회에 도착해 들어가는데 딱 사연이 나와 너무 놀라고 반갑고 좋으셨대요. 렁투님은 토요일에는 삼촌댁 모내기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어제 주일에는 와 예배 후에 KBS 가서 말자 할매 녹화 구경 다녀오셨다고. 아, 저는 이걸 본 적은 없는데 기사에선 읽은 것 같아요. 그 개그우먼 김영희 씨 나오는 거 맞나요? 즐거우셨겠습니다. 3853님은 어제 혼자만의 나들이를 다녀오셨네요. 파주 사시는데 적성 가서 햄버거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대중교통 타면 더울 땐 시원하고 추울 땐 따뜻해서 편하게 다녀오셨다고. 예, 즐거운 주말 주일 보내셨다니까 좋습니다.
1: Jesus loves me.
0: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내를 파주에서 마곡까지 출근시켜주고 출근하는 6학년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라이언 아이디 쓰시는 이승일님이시네요. 뒷자리 3032 밀양 남포리 강 위에 물 한 개 흐름을 볼 때마다 와 창세기 1장 1절의 끝부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연상되어 오늘도 벌판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와 3032님 지금 계신 곳의 풍경이 평화로움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셋째 딸 아이디 쓰시네요. 정정미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오프닝 음악만 들으면 눈물이 나신다고 오늘 아침도 눈을 떠서 라디오 켰고 음악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기쁘게 시작합니다. 예, 6시 시작 부분부터 들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게리 발렌시아노의 찬양 I will be here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또 곳곳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예쁜 장미 덕분에 좋은 기분으로 이 5월을 우리가 보내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싱그러운 자연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요즘 뭘 해도 하겠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 중국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은 지금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일 텐데 흔히 날보다 더 무서운 건 뭐 이 나이에 뭐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연마저도 시원한 바람과 함께 힘껏 응원해주는 것 같은 이때 뭐든 한번 도전하고 용기 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러브의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 월요일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많은 샬씨 가족분들 게시판에 또 오고 계십니다. 아침 햇살님 장미 축제가 시작돼서 모여든 사람들 팀에는 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장미 보다 지나갑니다. 이젠 좀 나이가 든 걸까요? 예. 춥다 덥다 하지만 계절은 이렇게 잘 도가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 인파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진도 찍고 꽃도 좀 가까이에서 보고 예,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관람하는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사람들 붐비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게 좋던데. 아 그래도 장미 축제 이러면은 그 근방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겠네요, 진짜. 야 장미 향기 너무 좋잖아요. 닉네임 나는 나야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3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집에서 여유롭게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묘해요. 일단은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나는 나연님 좋으시다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 현재 지금을 충실히 잘 또 살아내야겠고 일단은 좀 쉬세요.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면서 생각도 하고 그렇게 미래를 좀 도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챙기시면 좋겠고요. 3년간 열심히 일한다. 쓰담쓰담 필요해요. 예, 이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거 예,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나는 나연이 반갑습니다. 방그리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샬 씨와 함께 아침 열어요. 날씨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라고 남기셨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30도를 넘는 그 한낮 더위.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막 나왔대요. 이 폭염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아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금 5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선풍기 하나 급하게 주문했어요. 선풍기도 지금 뭐 품귀 현상 온라인 샵 이런 데서 뜬다고 했는데 선풍기도 하나 사고 에어컨은 지금 청소를 해야 하는데 기사님께 연락드릴 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마냥 기다리는 중. 아, 많이 더워졌어요. 더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는데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주말,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뭐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연에 담아 보내주셔요. 한승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었고요. 앞서 아침 새롭게 한승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4780번으로 어머 출근길에 딱 장미꽃을 보고 있는 순간에 흐르는 곡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 더더더 감동이고 행복해지는 아침이에요. 오늘 선곡 최고라고 하트 3개 보내주셨고. 닉네임 패스하자님은 샬롬, 뭘 하든 지금 하자.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 예. 그리고 바로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렇죠? 선물, 프레젠트. 바로 지금. 지금이 선물입니다. 콩이맘님도 와주셨고요. 해피플레이스님 샬롬. 우리 삼남매 아빠님. 바람내음님도 샬롬 샬롬 좋은 아침 인사 주셨고. 최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은희님도 듣고 계시고요. 은하수 구수롱님 잘 듣겠습니다. 예, 하셨고 콩스콩스님께서도 출첵. 예, 근데 오랜만이에요. 12월생 겨울아이인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 그래서 오늘 샌들에 얇은 반팔 입고 나왔는데요. 전철 안은 대부분 아직 긴 팔에 운동화네요. 조금 민망했는데 뭐 제가 시원하니까 됐죠. 여름 오기 전에 다들 화이팅이라고 남기셨고요. 그러니까 일교차는 조금 있긴 한데 지금도 이제 해가 뜨기 전과 해 지고 나서는 기온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게 있긴 한데 한낮엔 너무 더우니까 해가 이제 좀 솟으면 30도를 넘는 더위니까. 예. 저도 오늘 반팔 티셔츠에 또 반팔 남방을 좀 이렇게 겹쳐서 입고 왔어요. 예. 지난주까지 외투 입었는데 외투를 벗고 반팔로 네, 갈아입었습니다. 오, 제주 비양도님은 근데 제주도 해수욕장에는 벌써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능 협재해수욕장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와, 수요일쯤 되면 이제 비 소식이 있던데 그때까지는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금 해수욕장 개장한 건 아닌데 이 무더위를 못 참겠는 사람들이 퐁당에 수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주도는. 저 예전에 겨울에 부산으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겨울 부산 그 추운 날에도 거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것 같은 기분. 아, 그 피로곰. 예. 겨울 침대 패드 빨려고 지금 이불과 백앤잎 산더미처럼 빼놓고 있습니다. 아이 둘 등교 보내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어쩌지, 잠이 쏟아지네요. 아,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완전 강행군 스케줄이네요. 예. 이거 홍삼이라도 드셔야 될 지금 판인데. 예. 강행군. 운동에 다녀오고, 운동회 때 이때 그 에너지를 또 다 해서 응원하잖아요. 청군, 백군, 우리 아이 응원 다 하고. 놀이공원도 사실 그래요. 가면은 설레긴 하는데 거기 이제 하루 종일 음악 나오죠. 또 뭐 타려면 이동해야 하죠. 이게 피곤합니다. 사람도 이제 바글바글 하고 이러면은 지쳐요. 사실 피로곰 12마리 그럴 수 있습니다. 샬롬 CCM 들으면서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젤로니안. 찬미월십의 헤븐리 보사 준비했고요.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장나라 다 내게로 오라 였고요. 송정미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참여월십의 헤븐리 보사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훈디 흥겹고 신나는 찬양 부탁해요. 우리 프리지아님 청하셔서 이런 약간 비트 있는 빠른 곡들 쭉 함께 나눠봤고요. 하다샤님은 샤시 다 듣고 고유가 지원금 받으러 가려고요. 오늘은 태어난 해 16년도생이라 슝 갑니다. 주유도 가능하다니까 너무 유용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오늘부터 이제 요일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16, 내일이 27, 수요일이 38이죠. 저는 수요일날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예.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 이거 그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까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본인 필요한데 잘 또 쓰면 좋죠. 예. 마음의 합한자님은 샬롬 저희 애들 어린이집은 월요일마다 숲놀이를 갑니다. 근데 이제 슬슬 모기를 조심해야겠어요. 역시 아이들은 모기 퇴치 스티커 붙이는 거에도 너무 즐거워합니다. 스티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 다르니까 난 이 캐릭터 할 거야. 난 이거 고를래. 또 친구들 준다고 챙기고 아이들은 다 재미가 있나 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아 상상이 된다. 그 아이들은 어떤 예쁜 캐릭터만 있으면 일단 좋아하죠. 꺄르르 꺄르르 막 서로. 예. 숲놀이 예, 아이들 잘 다녀오고 그러게 이제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겠어요. 모기 뭐 하루살이 날벌레들도 많고 꽃가루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예. 달콤한 하루님께서 지난

토요일 광주 노회 어린이 대회 있었는데요. 작년엔 동화구연으로 나아가고 올해는 성경 고사로 나갔는데 기대를 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둥 저 금상 받은 거 있죠? 얼마나 기특한지 곧 있을 호남대회에서 금상이나 대상 받으면 전국대회 나가는데 이번 전국대회는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또 경북 영천이라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딸아 엄마 대구 갈 수 있게 해줘. 아 우리 따님이 작년엔 동화구연으로 나갔었고 올해는 성경고사 나갔는데 거 금상 야 뭐지?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성경 지식, 성경 공부를 좀 해왔나 봐요. 아 대단합니다. 전국대회 가면 진짜 떨릴 텐데. 또 올해 대회는 엄마의 홈그라운드, 엄마의 홈타운 또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 대단한데. 전민지 피처링 황현수의 이 곡 들을게요. 시편 23편.

6000번째 정성원 푸른 감람나무였고요. 앞서 전민지 피처링 황현수의 시편 23편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심삼종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색소폰 연주로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1650-7931, 02-1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직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리게 하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해 주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인정해 주고 칭찬하게 하소서. 내가 받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도 간절한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